3개 안 들으셨나요? 3개 안 들으셨나요? 3개 안 들으셨나요? 3개 안 들으셨나요? 3개 안 들으셨나요? 3개 안 들으셨나요? 3개 안 들으셨나요? 3개 안 들으셨나요? 3개 안 들으셨나요? 3개 안 들으셨나요? 3개 안 들으셨나요? 3개 안 들으셨나요? 3개 안 들으셨나요? 3개 안 들으셨나요? 3개 안 들으셨나요? 3개 안 들으셨나요? 3개 안 들으셨나요? 3개 안 들으셨나요? 3개 안 들으셨나요? 3개 안 들으셨나요? 3개 안 들으셨나요? 3개 안 들으셨나요? 3개 안 들으셨나요? 3개 안 들으셨나요? 3개 안 들으셨나요? 3개 안 들으셨나요? 3개 안 들으셨나요? 3개 안 들으셨나요? 3개 안 들으셨나요? 3개 안 들으셨나요? 3개 안 들으

0: 유세기 앞서 좌표를 감독 기회를 시간 사람 56년에서 한미 배치도 동안 하나 일베인이 오면 백자라면 시간을 유세기 앞서
1: 아, 우리 상태 한 천주에 대해 잘 뵙기 있어요. 이 도망 중수가 좀 안 맞고.